0: 빵짱 예리죠.
1: 그때도 쓸까고 살인 사파이즈 스쿨 슈플라이스 빵가운 건강및 수분아이
0: 빵짱 예리죠.
1: 뭐다무 필요한 임포르텐 료판 끝방은 바가이 썩갈로와까
0: 빵짱 예리죠.
1: 바라서 바는 빵 맞춰 빵 섹시 바라서 광고깟 바라서 베이비
0: 빵짱 예리죠.
1: 마이 망어 벨라 그루나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
2: Choy, may alcohol ka mo na, Choy?
3: Day, ano mo ang alcohol?
2: Ipaligo ko sa bigo ko. Para mapatay tanan niya kagaw na nagatapik sa iya. Babaidor!
4: Ma.

0: 당장 얘기죠.
1: 그때도 생각으로 살인 사파엔제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건강 및 서브라이
0: 당장 얘기죠.
1: 뭐다 뭐 필요한 임포트 로컬 건강한 바가 있어 깔려와까
0: 당장 얘기죠.
1: 바라서 가는 빵 맞죠 빵 섹시 바라서 광고 각 바라서 베이비
0: 당장 얘기죠.
1: 마이 먹어 말라 그런 프레스카 한 일람바스 로카스 벤데 꾸아토라
2: Choy, may antipara ka na nga may grado?
3: Daw ka bata pa malansay mo mag-antipara nga malabo na gidaw?
2: Tsakto ka gichoy, malabo na nga mangin kami. Amo na, siya pasuksukon ko antipara para makita niya kung ano ko siya kapalangga.
4: This is your MOR safety tip. Never hold someone else's bag. If someone asks you to just hold this for a second, don't do it. Many scams start exactly like that, small requests that lead to bigger risks. Your safety comes first. Politely decline and keep your distance. Smart safety starts with awareness.

0: 빵짱 예리 조이스.
1: 국대도 수리가도 살인 사파이언제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건강및 서브라이
0: 빵짱 예리 조이스.
1: 뭐다 무필리언 임포르테 밀루칸 끙방은 바가이 싹갈로워커
0: 빵짱 예리 조이스.
1: 바라사 바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
0: 빵짱 예리 조이스.
1: 마이 망가 벨라클루나 프레스카 하길라마스 도카스 벤데 꾸아도라스.
2: 조이, mamakal ko siya yung gugo, Choy.
3: Ah, ano nga klaseng agugo?
2: Ang makapanulas ang uhaw ko, Choy. Kaya uhaw-uhaw naging ko sa pagpalangga niya.
4: This is your MOR safety tip. When you enter a room for the first time, take a few seconds to look around, understand the layout, and quietly identify two exits. A door, a hallway, or even a window that could be a safe way out. In an emergency, every second matters, and that simple habit could save your life and the lives of the people with you. Stay alert. Stay prepared. Smart safety starts with observation.

0: 빵짱 예리죠.
1: 내도 생각하고 살인 서플라이즈 스쿨 서플라이즈 빵가운 건강및 서플라이
0: 빵짱 예리죠.
1: 뭐다모 필요한 임포트 료칼 건강한 빵가이 싹갈려와까
0: 빵짱 예리죠.
1: 바라서 빠른 빵 맞춰 빵 섹시 바라서 왕국한 바라서 베이비
0: 빵짱 예리죠.
1: 마이 먹어 말라 그루나 프레스카 강일라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스
2: Choy! Mamakal ko pala si mo, Choy, isang bulong na pampalaway.
3: Ano? Bulong na pampalaway?
2: Oo, Choy. Painom ko sa bigo ko, ah. Para hindi na siya pagkursunadahan sa iban nga babae.
4: Easy as 1, 2, 3.
5: Para lamang ABC.
6: All hits, one after the other. Pwedeng pwede. Dahil there's more sa gabi.

0: 빵짱 예리 조이!
1: 내가 생각으로 살인 사파이언스의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건강및 수분하이!
0: 빵짱 예리 조이!
1: 무덤 필요한 임포르테 밀루칸 건강한 바다이 사카로워커!
0: 빵짱 예리 조이!
1: 바라사 바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
0: 빵짱 예리 조이!
1: 뭐이 먹어 말라 그리는 프레스카 하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스!
2: 조이 조이! 마시, pwede ko nakabakal si mo Spider-Man?
3: Anon mo si Spider-Man?
2: Basi, tuwod siya, mangin amazing man amon nga love life sang miga ko.
4: Brad, pa full tank. Pakisuyo na rin ng windshield at pakilakasan pa ang sounds nyo, ha?
5: Right away, sir. Mahilig din pala kayo sa MOR?
4: Oo naman, kasi laging there's more sa magdaman.
6: Easy.
4: Oh, di ba?
6: Kapiling ang my only radio. Easy. Nice and slow kapag I have you more sa magdaman.
7: Ayos na, sir. Ingat kayo.